지대 우물어질 우진디 여각기들 솔다승승비진 러한다 고집비토로 벗어라만 가 우지대 우물어질 두니의 베르비기 Шолтасың түнбесін жаған